0: 아, 뭐입니? 아?
1: 뭐라?
0: 뭐입니? 오케이 이제 아, 짜파도 네. 아, 짜파도 뭐냐?
1: 뚜루루.
0: 어, 뚜루루. 그죽 기타. 바보 오토매틱. 아, 오케이 그래 이제 삼봉 삼봉.
2: Oh my darling, oh, my love you so. You mean everything to me. If you should ever.